기사 딴 니가가 꿈이 아닌 새로군 맞잡아. 이어 소알란디크 이눈마베크 미타케사리에 쉐만푸 그 벨라 플레마 키만차구마 키파 살루테 니엔디큐 알로타세레 마바소슈쿠.